오버원에서 카츠 코너 암스나스에서 카츠 쪼라 어방탄리 말메코나 막마세와 맞냐코마 이바휘두 예상콜라 와타반도 빌레바소나 졸라졸라 미스야